小孩，家家个地小孩，给小巴地打那那哈地路巴，家家个地小孩，家家个地小孩，家家个地小孩，给小巴地打那那哈地路巴，家家个地小孩。